좋아. 하페프투네. 하페프투네. 하페프투네. 하페프투네. 하페프투네. 하페프투네. 성은 고추 이름은 참치라. You know 태평양 다랑어 출신 밥도둑으로.